0: 이렇게 겨우 월급이야. 물어봐봐라.
1: 심바닥스.
2: 가래 게느라고 심바닥스. 야바자라 자바다자 자바쿠산파카 자바카데 우자요게나
3: 야보
2: 그럼세 심바닥시 에타무리라오 쿠바아라 서주쿠아타 뇨브레치 마마 오마나무리리 에타무리라오 마모겐다 루아니로 카바오라 치나비로 파카 치로아냐마쿠운디 바코베와 네구엔디데 우자무리라오 심바닥시 웬나무에노
1: 심바닥시
4: 조감해 주세
5: 옥사우시
4: 난게 트라비라와 난니네 쯔쯔
6: 마마코니 투카라카테 파카
2: Ia kajanja kava kazi kati abakana katenga faba shaja tulazewa
4: mukaya katenga gay.